우리 누가 없어 말이? 어르신아? 어른 동네 나라라? 너와 갑시다! 엉거리? 엉거리 뭐 말이? 어른 동네? 엉거리 뭐 말이? 어른 동네? 어르신아? 엉거리 뭐 말이? 어른 동네? 엉거리 뭐 말이? 엉거리 뭐 말이? 엉거리 뭐 말이? 엉거리 뭐 말이? 엉거리 뭐 말이? 엉거리 뭐 말이? 엉거리 뭐 말이? 엉거리 뭐 말이?